0: 왔으니 예수 띠는 이름으로 겉절자이니나 겉어 마 패체맨이나 패무 가세 원니 아끼네 보이네 자원께 강원와 자원께 강원와 아타보리 라스연 우파다사우지 아예이
1: 어도 애와보조 체리에 니예무예 애냐원야 Odo nya ho kire e me ma no ho so se me di nipa ani abofo o kire makasa na mi ni do a me ti se ya wa e jiji ana akasa e wo so

하는 줄 아버지 주님 모 안에 흐르는 산물과 라니 아 하는 줄 아버지 내 카이 사이어 conforme que a criança tinha uma mãe ela era a tua mãe a minha mãe é a tua mãe